0: 이걸 언올리기실 때 인도 노와인 포즈와 억토리나 다비고 언올리고 아우리고 메탈다래요.
1: 토리나 다비고 농가나 억토리나 다비고 만나 와타오카테 산타리 사회 다람 레칸 산타리 사회 이나 자한 보들 간다라 도론 인리나 아키도 파렌 마르살기야 니야 아스토가테 게 노아 도사 하티나 갈마라도 노네게 모체다 마르티 헤브롬 아 랄찬 소렌 산타라 크라파타세 콘 라디 아티 굿 만나 살하우 상티 조하르
0: 조하르야
2: Shantari Sauhet Rian, Itoga, Darababot, Galmararia, Dosar Hatting Pajum Ketabona. Noa Galmararitoko, Tahekana, Maluti Hemdom, Lalchat Soren, and Sutulal Soren. Majanbera Shantari Akhtariyar, Muchet Reto, Metang Dong Sering Bonajum Got Lege, Gouri Machi, a Southern Koa. Sering Ratomina Kina, Gouri Machi, are full money to do.